0: 애청자 여러분,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? 아리랑 톡쇼의 김무인,
1: 박영선 인사드립니다.
0: 박영선 씨, 네. 오늘은 7월 지석 얘기를 하기로 했죠?
1: 네.
0: 그 7월 지석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?
1: 아무래도 견호와 직녀의 1년에 단 한 번뿐인 애틋한 만남이겠죠?
0: 맞아요. 오늘은 지금은 예전처럼 크게 챙기진 않지만 우리 조상들의 계절 감각과 삶의 지혜가 담긴 7월 칠석을 알아보려 합니다.
1: 좋죠.
0: 옛부터 7월 칠석은 행운의 홀수 7이 겹치는 날이라 큰 길일로 여겼다고 해요.
1: 요즘도 7을 럭키 세븐이라고 부르는데 옛날에도 행운을 주는 숫자로 보았군요.
0: 그렇죠. 그리고 7월 지석하면 은하수를 건너게 해준 까마귀와 까치의 오작교 이야기도 빠질 수 없죠.
1: 두 사람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어 다리를 놓아주느라 머리털이 다 빠졌다는 대목은 정말 감동적이죠.
0: 그렇죠.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죠. 실제로 음력 7월이 까마귀와 까치의 여름철 털갈이식이라고 하더라고요.
1: 그렇다면 자연현상을 설화와 연결 지은 거군요. 정말 재밌네요.
0: 그렇죠.

0: 이적 오족결은 한국 고전문학의 대표작인 춘향전에도 중요한 배경으로 나오잖아요. 성춘향과 이몽룡이 처음 만나 사랑을 싹 틔우던 남원 광안루의 그 다리 말이죠.
1: 맞아요. 혹시 춘향전의 작가가 견호와 직녀를 이워줬던 그 오작교를 통해서 춘향이와 이도룡의 사랑이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던 건 아닐까요?
0: 그럴지도 모르죠. 네, 견호와 직녀의 전설부터 춘향전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니 흥미롭네요.
1: 그렇죠.
0: 자, 여기서 첫 곡 듣고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?
1: 네.
0: 그럼 여기서 임재범이 부르는 너를 위해를 들어보겠습니다.
1: 네.

0: 예전에 조상님들은 음력 7월 7일이 되면 집안일도 많이 하고 다양한 풍속도 즐겼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?
1: 우선 쇠서쇠의라고 해서 장마철 동안 눅눅해진 책과 옷을 밖으로 꺼내서 햇볕에 바짝

0: 걸렸다고 해요.
1: 아, 그래서 7월 칠성날 책과 옷을 말리면 곰팡이가 안 생기고 벌레도 안 먹는다는 말이 나왔군요.
0: 맞아요. 그리고 북두칠성에게 가족의 건강을 비는 칠성고사나 직녀별의 솜씨를 빌던 걸교전 같은 별맞이 기원 행사도 열었답니다.
1: 그러니까 하늘의 소원을 빌었던 거군요.
0: 그렇죠.
1: 그리고 농사와 관련된 풍속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었죠?
0: 네. 밭재라고 해서 밀가루 전이나 시루떡을 밭에 올려놓고 농작물이 잘 자라 풍년이 되기를 빌기도 했대요.
1: 아, 그렇죠. 뭐니 뭐니 해도 근데 명절하면은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순 없잖아요.
0: 그렇죠. 칠성이잖아. 찬바람이 불면 밀가루에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서 이때 밀 요리를 적극적으로 즐겨 먹었대요.
1: 그거 재미나는 이유네요. 자, 그럼 어떤 구체적인 음식들이 있었죠?
0: 따뜻한 밀국수랑 호박 밀전병 그리고 막걸리로 발효시킨 부드러운 증편을 별미로 나누어 먹었다고 합니다.
1: 아, 그 시큼한 막걸리빵 말이죠?
0: 네.
1: 맛있죠.
0: 저도 좋아요. 아울러 제철 과일인 복숭아와 참외까지 곁들여 즐겼다고 합니다.
1: 와, 먹는 얘기라니까 약간 출출해지는데 저희도 뭐 좀 먹으면서 하면 안 될까요?
0: 안 되죠.
1: 그렇다면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다음 곡 들으시는 동안 저희 목까지 맛있게 드시면서 즐겨주세요.
0: 네.
1: 나미가 부릅니다. 슬픈 인연.
0: 네.

0: 아미가 부른 슬픈 인연이었습니다. 네. 박영수 씨, 그런데 혹시 7월 칠성난 내리는 비의 비밀 혹시 알고 계시나요?
1: 그럼요.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자 헤어질 때의 슬픔의 눈물이잖아요.
0: 그렇죠. 기쁨과 슬픔이 다 녹아있는 눈물이죠.
1: 네.
0: 칠석 전에는 내리가 내리는 비가 있었는데 수레를 씻는 세차우라 부르고 농사에 좋은 약수라 하며 빗물 목욕도 했대요.
1: 그렇군요.
0: 혹시 다른 나라에도 이와 비슷한 칠수학 명절이 있을까요? 근데?
1: 네.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도 비슷한 명절이 있더라고요.
0: 그래요? 아, 중국은 그럼 칠수학 명절을 어떻게 지내는데요?
1: 중국은 칠교절이라고 해서 연인끼리 선물을 나누는 밸런타인데이처럼 지는데요.
0: 아, 그렇군요. 그럼 일본은요?
1: 일본은 타나바타라고 부르며 연애운 뿐만 아니라 학업, 건강, 기술 정진 등 개인의 소원을 적은 종이를 대나무에 걸어두고 축제를 즐긴다고 합니다.
0: 축제가 많은 나라니까 그렇군요. 네. 요즘 한국에서는 연인들이 남산에서 사랑의 자물쇠를 걸어두는 게 유행이라면서요?
1: 네.
0: 네, 근데 그건 7월 칠석과 무슨 관련이 있나요?
1: 아니요. 견우와 직녀의 설화와는 상관없이 유럽에서 시작된 현대의 서구적 커플 문화가 한국화된 거래요. 그러니까 오직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며 자물쇠를 잠그고 열쇠를 버려서 결속과 영원함을 강조한다고 합니다.
0: 그렇군요. 자,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라마다 연인들의 사랑을 기리는 풍습이 있다니 왠지 친근하게 느껴지네요.
1: 네, 그렇죠.
0: 그럼 이제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?
1: 네.
0: 배인숙이 오래간만에 부릅니다. 누구라도 그러하듯이.
1: 네.

0: 어떤 분들은 이 슬프고 아름다운 전설 속 견우와 직녀의 별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
1: 그렇죠. 그 궁금증은 제가 풀어드리죠.
0: 네.
1: 직녀는 검은 고자리에 베가라는 별이고요.
0: 네.
1: 견우는 독수리 자리에 알타이르라는 진짜 별이에요.
0: 아, 그 별들의 이름이 베가와 알타이르였군요. 그런데 혹시 여기가 뉴질랜드에서도 그 별을 볼 수 있을까요?
1: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. 정답은 볼 수 있답니다.
0: 그래요? 한국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가요?
1: 조금은 달라요. 한국에서는 머리 바로 위 높은 하늘에 뜨지만 여기서는 견우성인 알타이르는 높이 보이지만 직녀성인 베가는 북쪽 지평선 낮게 지평선 나란히 떠오르거든요.
0: 아, 그럼 직녀성은 지평선 가까이여서 찾아봐야 되겠군요.
1: 맞아요. 근데 특히 남섬에서는 북쪽 바다가 바로 앞이 탁 트인 곳이 아니라면은 베가를 눈으로 찾기가 꽤 힘들다고 합니다.
0: 에고, 남섬에 계신 분은 좀 아쉬운 이야기인데요.
1: 그렇죠. 근데 재미라는 건 있는데요. 뉴질랜드가 남반구에 위치한 탓에 우리가 한국에서 보던 별자리가 이곳에서는 위아래가 뒤집혀서 보인다는 점이에요.
0: 오, 별자리가 뒤집혀 보인다니 참 신기해요. 그럼 별 보기가 더 힘들어진다는 건가요?
1: 아니요, 그건 오히려 반대예요. 왜냐하면은 뉴질랜드에는 공기가 워낙 깨끗하고 은하수 중심부가 하늘 높이 뜨거든요.
0: 아, 그렇다면은 두 별 사이를 가로지르는 은하수가 한국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군요.
1: 맞습니다. 한국보다 뉴질랜드에서 더 잘 보인다는 베가 별과 알타이르 별을 매년 7월 7석이 되면 가족들과 전설 얘기도 나누면서 밤하늘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?
0: 좋죠. 전설의 고향을 테마트 피크에 올라가서 보면 더 잘 보이겠죠?
1: 그렇죠. 그럼 다음 노래 듣고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.
0: 네.
1: 이영주가 부릅니다. 이게 마지막 곡이네요.
0: 네.
1: 두 개의 작은 별입니다.
0: 네.